너 오가 어떻게 없었을 나블로게 그 얘기 같지고 너가 안 아직도 되고 이스마부 우바고 날르기 양인 너 간혹로 그 얘기 망아지고 이까이디 유튜브마 우바진노 간혹되기 빈마기 망아 날린닝에 이가 욕도 있는 일로 이노시티니 오가 어떻게 갔다르게 날르기 야부 그 얘기 같지고 Sangi titigun nak tu uvago ino katigit yagun lang ninginne. Koyali nang mik sakayak titiluta uvago naligiyang inno. Piyo yunik ipinnyanikak titisungumma.